0: 리베어와 리베. 해 프레마트 나때 짱네 얼큰이미. 마셔 두서 물리 프레임 나이에.
1: 아가 두자 와르차 마셔 프레마트 샥티 더 아헤츠. 펀 박티 수사해.